0: 사령원
1: 죄송한 여보세요.
0: 네, 25 minutes. Have a 2:43 in the sheriff's office parking lot.
1: 24.